0: 지금 대기대. 엔진 세팅 시작은 엔진 시작은 거의
1: Did you have a rescue per comment from a seizure?
0: Rescue 2, you can do the